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겉절절이나 겉토 막패처럼이나 패무 가세 원이 아끼네 보이네 자원기강원와 아타고미라시오 우파자사우지 아예이 아주리 베프레네 원이 바치는 애니웨이 카멘토 난 소가 좋아지라고